우리 할망네 우영 파티 명품 진품 세간살이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 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티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

0: 아, 눈회장을 맡게 된 계기가 제가 60살에 제가 큰 딸을 포항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딸, 큰 딸네 집에 우리 집 아빠랑 나랑 그때 잠깐 갔었어요, 거기. 가서 지내는 가운데 그때 우리 홍재영 씨라고 저보단 바로 직전 회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전화를 와서 자기가 이제 회장을 했는데 총무가 할 사람 없어가지고 우리 김순자가 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같은 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부탁한다 해가지고 저는 나이도 아직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섭외해가지고 하시라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기다리겠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우리가 저 제주도로 왔죠. 와서 그날 아침에 배를 딱 눌러가지고 온거 보니까 그분이 서류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총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1: In Koneri Village, we met Samchun Kim Sunja, who has spent many years working for the local senior association. She never planned to become its president. It all started with one small favor. When she was around 60, she was staying in Pohang with her oldest daughter. Then she got a call from Koneri Village. The president of the senior association needed someone to help as secretary and asked Samchun Sunja. She said she was still too young and suggested finding someone else. But he said he would wait for her. The next day, when she returned to Jeju, he came to see her with an armful of conch shells. He had brought more than just a request. He had brought his heart with him. In the end, she couldn't say no. That small role as secretary eventually led her to become president. Later, she also took on work for the senior associations in Eworyeo and Jeju City. Once Samchun Sunja takes on a job, she gives it her all. That is why he has kept her by side of Koneri's elders for so many years.
0: 저는 애월에서 태어났습니다. 애월에서 태어나서 15살 중학교 때 고뇌가 원래는 우리 조상 땅입니다. 조상 땅이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일본에 우리 큰언니 낳고 해방 때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외할머니 댁이가 애월이기 때문에 애월에서 정착하게 됐는데 애월에서 제가 그때 태어났죠. 49년도 7월 2일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본에서만 살아가지고 여기 생활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곤란도 했고 그래서 우리 언니를 토대로 해가지고 가정이 모든 게다 이루어졌죠. 그때는 언니를 많이 의존도 하고 우리 언니는 이제 84시지만은 그 당시 부모님이 학비를 낼 정도가 못 되니까 일부러 저 어디까지 걸어가서 우리 어머니가 좀 그때 무슨 하여튼 차용한 게 있어서 그거 가서 찾아다가 중학교 다녀라 하니까 우리 언니 걸어갖고 용담까지 가가지고 그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학교 학비 내고 애월 중학교 나오고 그랬죠.
1: Samchun Sunja was born in Ewol. Her parents had lived in Japan before returning to Jeju around the time of Korea's liberation. They settled in Ewol, where her mother's family lived.

0: her childhood there until she was 15, when her family moved to Koneri village, where their ancestral land was. Koneri looked very different back then. Barley, millet, beans, and sweet potatoes were everyday food. Selling vegetables to the mainland was not yet common. Families lived on what they grew, and children helped their parents in the field while going to school. Samchun Sunja also grew up in a big family, with her parents, older sister, and younger siblings. Two of her older sisters died from measles when they were young. After that, her sister, 6 years old, became the heart of the family. Her parents struggled to adjust to life in Jeju, and it was her sister who kept the household going. Thanks to her sister, Samchun Sunja was able to stay in school. Even at a young age, her sister walked all the way to Yongdam to collect money for her school fees. She took care of the family and made sure her younger sister could keep studying. So when Samchun Sunja remembers her early days in Koneri village, she remembers the fields, school, and her sister. Life was poor, but because of one person's sacrifice, a young girl could carry her school bag and keep going to class.
1: 네, 저희 남편하고는 나이가 한 살 차이입니다. 저는 소띠고 우리 집 아빠는 쥐띠. 나는 49년생, 우리 집 아빠는 48년생이고 저희 아빠는 이제 제주 이제 지금은 제주 고등학교. 옛날에는 농고 거기 다녔고 저는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여기서 집에서 그냥 있고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귀게 돼가지고 어릴 때 결혼했습니다. 어릴 때
2: 몇 살에?
1: 19살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아까 49년생인데 우리 딸이 59살입니다. 다 하고 20살째.
0: Samchun Sunja got married at 19. Her husband was 1 year older and lived in the same village. Their homes were not far apart. In a time when even phones were rare, they naturally grew closer as they crossed the path around Koneri village. They didn't need to make plans to see each other. They met on field paths, in village alleys, and near their homes. That was how a young love began, and before long, they started a family. Around the age of 20, she had her first daughter. But married life was not easy from the start. Her husband joined the Air Force, and Samchun Sunja spent the next few years living with her mother-in-law and young daughter. She became a mother and a daughter-in-law at a very young age, learning early how to carry the weight of a family. For Samchun Sunja, youth was a time when love and responsibility arrived almost together.
1: 예, 제가 그 노인회장을 총무를 맡으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는 결과, 그때는 그 고네리 그 노인 회원이 61세부터 했었습니다. 지금은 65세지만 지금 이제 65세에서 이제 70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때는 한 150명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도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1년에 몇 명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면 신입은 별로 없고 돌아가시는 사람도 우리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일 제가 이제 노인회장 하면서 가슴 아픈 게 제일 큽니다.
2: 사실 이제 노인회라는 게 인생의 가장 이렇게 뭐랄까 푸릇푸릇한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되게 돈독하고 네, 막 그렇죠. 이런 자리잖아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걸 또 바로 오늘 보고 또 내일 볼 수 있고 이런 시간인데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슬프고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극복하면서 또 남아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는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1: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시는 분들 될 수 있으면은 하루라도 우리는 이제 월, 화, 수, 뭐 금까지 식사를 합니다. 반찬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매일 식사하고 한 2시쯤 되면은 뭐 간식거리 좀 해가지고 드리고 또 어르신들도 요즘은 또 일자리 하기 때문에 한 10시 한 50분, 40, 50분 되면 이렇게 다 오십니다. 그래서 한 11, 40분 되면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저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마음 편히 쉴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라고 항상 이제 경로당에 잘 나오셔야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0: Samchun Sunja has been president of the senior association for more than 10 years now. But what stays with her most is not the events or meetings. It is the empty chairs left behind one by one. Once there were more than 150 members. Now there are fewer than 100. More people are leaving than joining. That is why she still opens the senior center today. On Mondays, Tuesdays, Wednesdays, and Fridays, they eat together and share snacks in the afternoon. The food does not have to be special. What matters is making sure no one has to spend a whole day alone. You have to keep coming to the senior center to stay healthy. Behind those words is another hope. That they can keep seeing each other's faces and asking how one another is doing. The more often she has to say goodbye, the more precious each day together becomes.
1: 애기들 다 크고 학교 내다 학교 다 졸업 다 하고 큰애부터 결혼하면서 손자들 보고 또 우리 애들은 또 남달라 가지고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 깊습니다. 제가 친정이 딸만 다섯이고 남자 동생이 둘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간이 원래 우애가 좋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돈 따가지고 상당히 우애가 좋습니다. 그렇게 식구들 다 모여서 같이 웃고 호화할 때 그럴 때가 제일 기분,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보고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또좀 저기하게 남을 헐뜯거나, 남을 흉보거나, 또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긍정적으로 남을 도울 줄 알아야 되고, 항상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지, 남하고 다투지도 말고, 남을 바라보는 것도 질투,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살 항상 남을 도우라고 잘 해줍니다, 저도.
0: For Samchun Sunjam, the happiest moments are when her whole family is together. Her four daughters are grown, finished to school, and now have families of their own. When she talks about everyone sitting together with their grandchildren, laughing and enjoying the moment, there's a quiet happiness in her voice. Her way of living is simple. Stay close to your family. Don't speak badly of others. Don't let greed lead you. And above all, try to stay positive. Her words did not sound like a grand lesson. They felt more like a way of life she had learned over the years. Marrying young, raising four daughters, and caring for the elders of her village. Samchun Sunja seems to have always known that life is shaped by how we treat the people around us. In the end, the message she wants to leave her children is simple. Be kind. Don't fight with each other. Help others whenever you can. Perhaps opening the doors of the community senior center, preparing meals, and checking on the elders all come from the same heart. The love she learned in her family grew into care for her village, and that care became her way of life. Samchun Sunja's story ends with a warm and simple wish for the people around her.